0: 가톨릭 교리 상식을 알고 싶으십니까?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KCR 가톨릭 방송에서 부산교구 신영배 신부가 진행하는 가자 갈릴레아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궁금하시다고요? 수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교구 신희준 신부가 진행하는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교회 음악이 듣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교구 윤용남 신부가 진행하는 성음악 산책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가톨릭 방송은 planetaudio.org.nz/KCR에 접속하시면 생방송 또는 재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1: Loving Auckland, our diverse city.
2: I was living close to the Mangere Bridge mountain. And going to the mountain, it gave me a sense of where I come from in southern Sudan. And it gave me a sense of seeing the Nile and water and all the
3: view. I see all these things like

0: need a break. Join Mariska and Kara for Two Sugars. Conversations over coffee. Wednesday afternoons at 3:55 on 104.6 Planet FM. Or listen anytime. planetaudio.org.nz/Two Sugars.
1: Would you marry me?
2: 주말이 기대되는 금요일 아침 뮤직라운지에 놀러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뮤직라운지의 유쾌한 남자 이석헌
3: 그리고 상쾌한 여자 김지수입니다.
2: 매주 금요일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3: 유쾌, 상쾌, 통쾌한 음악과 이야기들로 가득한 뮤직라운지에 놀러오세요.
2: 잊지 마세요. 금요일 아침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입니다.
4: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제가 이 복음을 접하면서 제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이 비슷한 복음이 저번 주에도 있었고요. 이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얘기를 강론을 할 때마다 똑같은 복음을 이제 강론을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욕구가 그 전번의 강론보다는 또 다른, 더 새로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는 일종의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미사를 한 주에 다섯 대를 하루에 하면 강론이 다 달라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저의 어떤 불안도가 있어서 항상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이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무엇일까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어린이들이 유난히 같은 말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언어 학습 때문에도 그렇고 유행어 계속 유행어 반복하는 아이들 있고요. 뭐 하나 몸에 익히면 그것을 진짜 질리도록 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치기어린 것으로 어른들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 애들이니까 저렇게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저 바보 같은 유행어를 따라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똑같은 것을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계속 반복하시죠?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지겹지도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 반복하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해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린이 같은 면이 있는 겁니다. 그 나약함을 주님께서 아세요. 그리고 그 나약함을 어린이처럼 인정하는 것, 어린이처럼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 이것은 미성숙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스스로를 꾸며낼 힘이 없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혼자 설 수 없기에 부모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죠. 어린이는 통제권을 쥐고 흔들려는 방어기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봐주는 존재에 온전히 의탁하죠. 심지어 자기의 잘잘못이나 자격 등을 생각 않고, 즉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부끄러워서 어머니 아버지께 나 소자는 부끄러워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죠. 그대로 또 요구하고 부탁하고 이루어짐에 즉각적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초라하고 부당하고 잘못투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느님 앞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조차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고자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음을 인정하고 더 큰 사랑을 구하고 위로와 용기를 청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분은 무작정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어린이처럼 따를 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방어기제를 세웁니다.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까지 나약한 내 몸

0: 모습을 감추고 그럴듯한 신앙의 가명을 쓴 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위선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그 가명과 통제 환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그 더러움과 죄악을 숨김없이 하느님 앞에 내어놓고 제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총과 자비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수호천사가 바라보는 하늘, 그 아버지의 얼굴은 심판자의 얼굴이 아닌 자비와 돌봄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없다고 여길 때조차, 상처와 죄책감 속에서 고립되어 있을 때조차 하느님께서는 수호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의 자애로운 시선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호천사의 돌봄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깊은 안전기지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나를 조건 없이 지키고 돌보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이 늘 함께한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내면의 가장 작고 여린 부분을 마주해 보았으면 합니다. 남들에게 들키기 싫어 억누르고 외면했던 내 안에 상처를 받은 어린아이, 그 작은 일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온전히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십시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어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느님의 돌보심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수호천사의 따뜻한 현존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평화.
1: 1분 길이 문안 신부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인간은 감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느님을 만져보고 싶고 또 그분을 모시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인간 본능의 욕망을 하느님께서는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늘의 작은 별을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통해야 하듯이 우리가 신앙의 망원경을 통하면 이 세상에서도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신앙의 프리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다산 북스에서 펴낸 원태연 작가의 책 원태연의 작사법에서 내 성공을 내가 무시했던 이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는 두 번의 기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나는 사격선수였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꽤 늦은 고2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한 건데 그해 마지막 시합 때 전국 꼴찌를 했다. 사격은 단체전이라 내가 끼게 되면 종합점수가 깎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완전 삭발을 하면 반항한다고 혼날 것 같아서 적당히 넘기면 수염처럼 만져지는 정도로 깎아머리를 만들었다. 그 꼴찌를 한 뒤로 정말 눈 뜨면 총만 쐈다. 그리고 딱 넉 달 후 전국 대회 2등을 했다. 예선에선 1등을 했던 터라 전국 대회 파이널 경기 때는 제법 의기양양하게 사격장에 입장했다. 예선 순서대로 1등, 2등, 3등 이렇게 8등까지 차례로 들어섰다. 그 줄에 선 애들 모두 빠르면 초등학생, 늦어도 중학생 졸업 전에는 사격을 시작했을 거다. 그러니 대동상고 누구, 면목고 누구,

서울고 누구 하면 다들 아는 얼굴이구만 할 정도로 이름도 낯도 익숙한 사이들일 텐데 파이널에 올라가 보니 예선 1등에 웬 듣보잡이 서 있었고 그리고 걔가 최종 2등을 한 거다. 경기가 끝나고 매점을 가도 화장실을 가도 이런 말들이 들려왔다. 다들 우연이라고. 진짜 실력이 아니라고. 근데 그때까지 난 뭘 잘해본 적이 없어서 스스로도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버렸다. 그러고는 진짜 그 다음엔 목에 메달을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첫 시집이 잘 되고 나서 그때와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다. 원태연? 그런 시인이 있어? 어머, 첫 번에 터지다니 운이 좋았나 봐.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다. 내가 나를 스스로 무시해서 더 이상 이기지 못했던 사격. 그래서 더 독하게 써나갔다. 처음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읽힐 수 있도록. 그게 두 번째 시집.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내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이다. 아마 7080 세대라면 이 시집을 읽진 않았어도 한 번쯤 들어는 봤을 거다. 하지만 그렇게 시 쓰는 스스로가 싫어져서 모든 걸 뒤로하고 얼마 후 군대에 갔다.

천하만상 재진행의 윤영선 바오로신 봅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곡도 사랑받는 곡이죠. 샤를르 구노 작곡의 성녀 제칠리아 장엄 미사곡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애창되는 곡, 또 연주되고 있는데요. 거룩하시도다 상투스입니다.

0: 카톨릭
1: 사랑의 생평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 라이프.com 메디트리 에코펑처 앤드 피지오세라피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군정교구장 서상범 주계는 공모무중인 청년 장병들이 신앙을 회복해 교회의 새 주역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주계는 10월 11일 제59회 군인주일 담화에서 프랑스 등 서구 사회에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한국 교회에서는 군정교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주계는 세속적 상대주의에서 벗어나 신앙에서 힘과 위로를 얻으려는 청년들이 늘어난 이러한 흐름은 군사목 현장에서 이미 익숙한 풍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나들 언급한 서주계는 청년들은 세상의 미래일 뿐 아니라 현재이며 동시에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에서 신앙을 회복한 장병들이 전역 후 각 교구와 본당으로 돌아가 청년 공동체의 새로운 생명력과 활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서주교는 군정교구가 군 복무 중 청년들에게 깊은 신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5년부터 매년 청년대회를 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 4월 병사 500명이 참가한 제2의 군정교구 청년대회는 세계 청년대회 상징인 십자가와 성화를 모시고 열려 의미를 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정교구 장병들도 2027년 8월 세계 청년대회 본 행사에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 히킨슨 노동당 대표는 우파 정당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국회에서 초과 의석, 오보행을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백한 선거제 농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당 대표인 히킨슨은 유권자들에게 표를 나눠 행사해 우파 진영의 초과 의석을 만들어내도록 독려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억마장자들이 선거제들을 농관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 포스트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는 이번 주 억만장자인 주로 장난감 회사 창업자 형제들의 아버지 해리 모브 레이가 개설했습니다. 초과 의석 오보행은 특정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로 배분받는 수 있는 의석수보다 더 많은 지역구 의석을 차지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국회 전체 의석수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히킨스 노동당 대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농관하려는 것, 지금 분명히 매우 부유한 뉴질랜드인 집단이 하려는 일이 바로 그것인데 이것은 명백한 선거제 농관이며 이것을 선거제 농관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소정당들의 토론회는 미지근했으며 후보들은 침착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기존 정책과 합리성이 중심을 잃은 이번 토론회는 두 명의 크리스퍼 럭슨과 크리스 히킨스가 빠졌으며 윈스턴 피터스는 이번 토론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터스는 무대 위에서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패널에 참여한 더 포스트의 편집장 매슈 후터는 이번 토론에서 패배한 쪽은 크리스토퍼 럭슨과 크리스 히킨스라고 평가하며 이 사람들 중 누구라도 그들보다 더 나은 총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NZ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당과 노동당의 지지율이 각각 28%까지 떨어진 가운데 뉴질랜드 정치의 미래에서 군소정당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더 큰 영향력에는 더 큰 책임도 따릅니다.

0: 이번 토론에서 예상보다 신중한 태도가 나타난 것도 그 때문일 수 있고 혹은 어느 누구도 상승하고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토론 참가자 5명인 데이비드 시모, 클로아이 스워브릭, 피터스, 치울레 윙, 라위위 와이티티는 모두 대체로 토론을 예의 바르게 진행했으며 특히 윙과 시모어는 서로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군소정당의 토론이 끝난 뒤 기회당 오퍼추니티 당수 윙은 기자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조금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TV나 국회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것처럼 조금 더 말다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오퍼추니티가 이미 정치에 미치고 있는 영향일 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모어는 심지어 피터스를 신뢰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3년 전 자신의 입장과 달라진 것입니다. 다만 피터스는 같은 방식으로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격렬한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지 스워브릭은 상대 후보들, 특히 피터스를 향해 가장 많은 공격을 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터스가 주로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상대 후보들보다는 진행자들과 언론이었습니다. 관객들의 실시간 반응을 보여주는 바이브 트래커에서는 웡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바이브 트래커에서는 웡은 35%, 스워브릭은 29%, 시모어는 23%, 피터스는 9%, YTT는 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마오리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에서 녹색당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에 대해 논평가들은 엄청난 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타 호리즌 여론조사에서는 마오리 선거인 명부와 일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마오리 유권자들 사이에서 녹색당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습니다.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곳은 마오리 선거인 명부였습니다. 응답자의 28%가 녹색당을 선택했으며 노동당은 27%, 대파티 마오리는 16%, 오퍼추니티는 6%였습니다. 국민당, 엔젤 퍼스트, 액트, 데이타이 토케 라우 파티는 모두 5% 미만이었습니다. 9%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3%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일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마오리 유권자 가운데서는 노동당이 3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녹색당은 17%였습니다. 국민당은 11%, 엔젤포스트는 10%, 오퍼추니티는 6%였습니다. 대파티 마오리는 2%로 액트의 4%보다 낮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는 응답자는 8%,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3%였습니다. 녹색당 지지율은 마오리 선거인 명부 유권자 사이에서 17%, 일반 선거인 명부 유권자 사이에서는 7% 증가했습니다. 노동당의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오리 선거인 명부에서는 1%, 일반 선거인 명부에서는 2% 증가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최근 실시된 원뉴스 베를린 여론조사에서 녹색당이 역대 최고 수준인 16%를 기록한 데 이어 녹색당의 또 하나의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낀 날씨에 오후에 약간의 개겠으며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저녁 때까지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0: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0: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1: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3: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2: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 이 회복을 돕습니다.
3: ACC 부상치료도 가능합니다.
2: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3: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
4: The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6: 사랑의 샘 형아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웰 라이프.com 메디트리 에코펑처 앤드 피지오테라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Atelier Parcours.
1: 명은 사랑입니다. 우수조 네오신보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풍경과 사람, 문화를 만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같은 곳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풍경만 보였다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과 생명까지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요. 오늘은 세계 곳곳을 걸으며 이런 시선의 변화를 카메라에 담아온 김가람 PD와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카두리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세계 곳곳을 돌며 사람들의 삶과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오신 분입니다. 여행을 통해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곳을 깊이 들여보는 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김가람 PD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교양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는 김가람 PD라고 합니다.
1: 조금 이제 이거를 좀 쉽게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하신 프로그램을 조금 얘기해주면 아,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2: 네, 저는 아마 청취자분들 제일 잘 알만한 걸로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1: 아, 걸어서 세계 속으로.
2: 뭐 6시 내 고향도 했고.
1: 6시 내 고향? 갑자기 또 달라집니다.
2: 향토로 가죠. 그리고 제가 제일 오래 했던 건 아무래도 환경 스페셜이고요. 환경 프로그램 많이 했고 지금은 다큐 인사이트라고 매주 한 번씩 나가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팀장으로 있습니다.
1: 진짜 이건 궁금하긴 한데 이제 다큐멘터리 찍으신 PD님들은 이제 조금 주제가 되게 다양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환경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이랑 좀 이렇게 팔로잉이 쭉 되는 거기도 하지만 뭐 제가 볼 때 걸어서 그 세계 속으로는 좀 그래 그건 약간 문화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다가온 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환경 스페셜이나 다큐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다른 사람들보다 좀 그걸 공부해야 될 시간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를 안 하면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50분짜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 직업이 되게 좋은 게 좋기도 하고 나쁜 점이 같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템을 처음 할 때마다 되게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1: 처음 이게 내가 뭐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2: 그쵸.
1: 누구한테 아 그럼 사람도 많이 만나셔야 되겠어요.
2: 그렇죠. 만나는데 현장에 가거나 뭐 전문가분들 만나거나 뭐 농촌에 가거나 해도 제가 제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2: 처음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되게 매번 할 때마다 내가 경력이 15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바보 같아지는 그런 약간 단점이 있는 반면에 대신에 완전히 새로운 걸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2: 근데 이게 학생 때는 감사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사회 나와보면은 이걸 업으로 삼으면서 새로운 걸 계속 공부하고 내가 직장인으로 생활했으면 안 만날 만한 사람들 만나고 안 가볼 곳 가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1: 어디 가서
2: 것
1: 사람 만나면 네. 그 하고 싶은 말씀 되게 많으시겠어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0: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한쪽을 깊이 팔면 그 나머지는 잘 모르잖아요.
1: 그런데
0: 쭉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얇다고 할 수는 없는데
1: 얇죠
0: 그,
1: 얇죠.
0: 그렇다고 깊지도 않으면서 근데 넓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그쵸.
0: 어디 가서 뭐 얘기할 때 또 이제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것만 공부한 줄 알았는데 이걸 아는 순간에 그 옆에 있는 걸 알게 되고 옆에 있는 걸 알게 되고 그 옆에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1: 그렇죠.
0: 산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들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윤리를 하다 보니 거기 나타나는 이제 약학회사의 문제점이나 그다음에 법조계의 문제점이나 뭐 이렇게 갑자기 연결이 국제적인 문제나 이게 갑자기 나는 이것만 했는데 막 확장되는 것들이 알면 알수록 그래서 그런 건데 아 PD님은 더 심하시겠어요.
1: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해서 계속 후속 아이템을 하는 거기 돼요. 점점 깊어지거든요. 제가 환경 갔을 때는 처음에는 뭐 의류 관련된 아이템을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여기만 국한된 문제가 그쵸, 아니다. 그쵸. 식품하게 되고 전자제품하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소비자가 좀 바꾸면 된다 하다가 보니까 기업이 바꿔야 될 거, 사회가 바꿔야 될 거 보이고 해서 그렇게 가기도 하고 일단 이 직업 자체는 어쨌든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야 되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촬영하더라도 제 얼굴이 나온 아니라 외국인한테 말을 걸고 또 그렇죠. 여기도 취재 가면 남한테 말을 하게 해야 그렇죠. 되는 거라서 나가면 다 선생님이거든요. 범죄를 저지른 분도.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일단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인터뷰를 또 따야 되니까.
1: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나가서 뭐 되게 얕은 대화를 많이 나누죠. 다양한 문제를 만나서.
0: 누가 보면 진짜 인간관계 아주 짱으로 넓으시겠어요.
1: 그쵸. 어딜 가든 누구랑이든 어쨌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내 생각이랑 비슷하다? 뭐 가치관이 비슷하다 이걸 떠나가지고 근데 이런 직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궁금해요. 뭐 좀 약간 뭐랄까 사회적으로 좀 약간 받아들여지기 힘든 행동을 하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조금 지엽적인 얘기인데 제가 국제결혼을 했거든요.
0: 아,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1: 국제결혼을 했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호선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외국인 남편이랑 손을 잡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하철 안에서. 근데 그거를 막 뒤에 와서 막 손 잡지 말라고 막 때리는 그 할아버지 계셨어요.
0: 죄송한데 결혼한 지 네. 얼마 되셨어요?
1: 결혼한 지가 벌써 8년 됐죠.
0: 8년밖에 안 됐는데 네. 아, 그 정도면 다 별 문제가 안 됐을 것 같긴
1: 그쵸.
0: 한데
1: 한옥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 있으세요.
0: 아, 막 이렇게 아직도?
1: 뭐, 네. 뭐 외국인이랑
0: 아, 근데 지금은 거의 그쵸. 외국인 되게 많은데 하여튼
1: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저는 약간 직업 병인지 모르겠는데 막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0: 왜 그러실까?
1: 무엇이 저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들었나, 완전 남인데. 그런 호기심?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이 되게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0: 이 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PD님 생각에는 본인이 포용력이 넓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세계 속으로 그것도 그렇고, 찍은 것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잖아요. 이제 좀 갇혀 있다거나 자기 보호가 좀 센 사람한테 좀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만큼 내가 개방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좀 쉽게 또 특히 또 말 열지 않을 거 사람들 또 말을 또 끌어내야 된다니까.
1: 그쵸.
0: 그런 면에서 조금 원래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나서 이렇게 확장되신 것 같습니까?
1: 저는 좀 외향적인 사람은 아닌데 포용이라기보다도 좀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이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남들한테 좀 관대하게 시선을 가지면 저도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0: 아하.
1: 그런 사회이길 바라요. 그러니까는 뭐 사람이 뭐 어떤 지향을 가지고 태어나든 뭐 어떤 국적으로 태어나든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 그런 것 때문에 뭐 의기소침해진다거나 그런 거 없이 뭐 옷도 마음대로 입고 뭐 말도 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내가 존중 많이 하면은 나도 혹시 나중에 뭐 자녀가 생기더라도 더 다들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는 좀 여행하면서 많이 생겼죠. 그전에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다니면서 그냥 학교를 다니고 외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위치가 어디고
0: 그렇죠.
1: 선진국에 가기 직전에 어디고
0: 약간 전체에서 우리를 계속 보고 있죠. 있는 건데
1: 보고 뭐 저 어떤 선진국을 우리가 따라해야 될 본받아야 할 뭐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저긴 뭔가 도와줘야 될 그런데 도와줘도 별로 막 일어서지 못하는 나라들 있고 이 정도로 약간 단편적으로 배웠다면은 이제 뭐 다큐멘터리 하고 여행 프로그램 하면서 다녀보니까 그렇게 하나의 딱 기준으로 재단하기가 되게 불가능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내가

0: 제가 80년대 뭐 한국에 태어나는 거 그리고 뭐 2000년대 뭐 예를 들면 뭐 인도에 태어나는 거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일단 태어나서 그 환경에 맞춰서 다들 치열하게 사는 건데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 거 보고 아, 저 나라는 뭐 약간 질서 의식이 부족해. 저 나라 사람들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1: 평가를 좀 하죠.
0: 그렇게 하지 하는 건 좀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되게 편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1: 사실 모신 거는 오늘 다른 이유인데 네. 지금 계속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네. 나 이거 진짜 이거 물고 싶었는데 네. 그 걸어서 세계 속 할 때. 네. 여행 가시는 거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선정하지 못한다고 전 들어서.
0: 아, 선정할 수 있어요.
1: 할 수도 있는데 네. 좀 까인다면서요.
0: 거의 안 까요.
1: 막 안 까요?
0: 그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1: 아,
0: 저는.
1: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네. 왜냐면 그거 보면 네. 그 뭐 예훈이 말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나라보다는 그렇지 않은 나라들 되게 그렇죠. 많이 가잖아요.
0: 그게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누구 말대로 네. 그 누가 그 말하던데 걸어서 세계 속에는 시청률도 많이 오르지 않지만 꾸준한 분들이 있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0: 썼는데. 그렇죠. 그게 벌써 20년 이상 된 네, 되게 장수로 사랑받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1: 맞다. 네, 그 얘기 들은 것 같다. 네,
0: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정할
1: 겹치지
0: 수.
1: 않으면
0: 네, 되고. 겹치지 않으면 되는데 대신에 자기가 다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시청률이 잘 나오든 뭐 잘 만들어지든 가서 촬영 거리가 있든 없든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도쿄라든지 일본의 오사카 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만들기 난이도가 어려워요.
1: 다 알고 있으니까.
0: 다 알죠. 얼마나 입대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1: 안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선으로 볼 걸 잡지 않아요.
0: 엄청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미국 뉴욕 같은 경우 그런 그렇죠.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도시들은 또 촬영하기 허가 받기도 힘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 워낙 바쁘게 다니고 관광객 많다 보니까는 뭔가 우리가 생각한 낭만적인 이런 장면도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또 많이 멀리 가기도 하죠. 좀 여행 낭만도 느낄 수 있고
1: 사실 네. 이걸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사실 뭐 우리가 어떻게 산다 저렇게 산다라고 해도 그건 이제 우리 안에서만 있는 건데 이제 그 해외를 여러 군데 뭐 많은 나라를 다녔으니까 보셨을 때 그 뭐 어차피 주제적으로 보면 생명에 관련된 주제라는 게 우리가 인간 생명이 됐든 아니면 환경이 됐든 그런 면에 비교했을 때 뭐 저는 제 생각으로서는 모든 나라가 환경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 나라는 우리가 좀 이렇게 아 이런 거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러면서 그런 반대로 또 그 아 그런 나라를 보니까 우리도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그런 걸 한번 사항 정도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0: 제가 갔던 나라 중에 좀 의외로 되게 놀랐던 나라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촬영 갔던 곳 중에선 브라질? 브라질이 되게 먼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아마존 뭐 뉴스 나와도 맨날 불타고 있다. 이런 뉴스만 나오는데.
1: 뭐 아마존은 뭐 지구에 허파다. 막 이런
0: 네,
1: 얘기 하니까.
0: 허파인데 뭐 불타고 있고 맨날 벌채되고 이런 것만 나오는데 제가 갔을 때가 벌써 2018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제가 보니뚜라는 지역에 그 강에 뭐 스노클링 할 수 있는 민물 스노클링 하는데 되게 잘 돼 있어요. 우리임에 강에 갔는데 근데 이미 그때 그 선블록 못 바르겠어요.
1: 아.
0: 생태 관광이 그만큼 이미
1: 그게 언제쯤이죠?
0: 2018년에 18년. 이미
1: 벌써 네. 코로나 전이 벌써 거진 10년 전.
0: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게 막 되게 뭔가 되게 굉장히 막 배워야 될 나라다라고 했던 곳은 아닌데 갔을 때 생태적인 거를 사실 생명이죠. 그게 딱 물에 다 물고기들 살고 하니까는 뭐 그래서 그런 것들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사람이 불편할 수 있고 뭐 그 오는 관광객들 고객으로 생각한다면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되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그런 게 되게 좀 본받을 만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뭐 어쩌면 그런 면에서 뭐냐면 우리가 인식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인식을 밖으로 그 깨닫게 되는 것들이 조금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뭐 이제 오래돼서 당연한 거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리수거 같은 거가 네. 대표적인 게 아니라 그전까지 이제 미국 가면 사람들이 되게 어색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거기는 그냥 다 때려주고 그냥 버려 검은 봉지에
0: 맞아요.
1: 이제 그런 저도.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에 귀찮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졌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뭘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늦게 깨달은 것도 있고 또 일단은 그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또 깨달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썬블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는 나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0: 있는데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거 누구를 해칠 수 있다는 부분은 그게 확장성 있는 것이 좀 아니어서 네. 그런 부분에는 조금 이제 우리 인식이 조금 그러니까 전환이라기보다 좀 확장성 이게 좀 커져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어느 정도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는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뭐 단종이 보면 여기 이제 꽤 된 얘기긴 하지만 여기 청계천을 개복하면서 또 이제 거기 그 고가를 없애면서 봤던 게 물론 이제 그 상가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 문제죠. 거기 분명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점점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해외를 다녀보니까 우리가 좀 이건 우려스럽다는 건 뭐가 있을까요?
1: 해외 다녀보면서요?
0: 좀. 한국이. 아 이런 분 아 저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데.
1: 그게 있었어요. 제가 취재를 했던 곳 중에 덴마크 코펜하겐. 네. 그 되게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죠. 하는 소각장 있어요. 그 쓰레기들을 다 넣어가지고 소각을 해서 아. 이산화탄소 이외에는 나쁜 거 하나도 안 나오고 거기 외벽을 스키장으로 만들어놨거든요.
0: 아 맞아요.
1: 네, 스키장 있고 위에는 뭐 루프탑 레스토랑 있고 이래서 모든 전 세계 뭐 국회의원분들 이런 분들 다 거기에 가죠. 견학을 가서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는 반대하지 말라. 소각장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 만든 건 맞아요. 일단 코펜하겐에서는 왕궁에서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모범을 보인 거죠. 아파트에서 200m 떨어져 있고 이게 되게 안전한 시설이고 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짓는 거는 보고 이렇게 짓겠습니다. 개발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말하기 좋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거 다 넣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같은 것들 따로 안 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하게 음식물을 거의 100% 다 분리배출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덴마크만 해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되게 지속가능한 곳이고 환경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마트를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환경운동가 친구하고 거기 보면은 저녁에 마감 시간에 그 슈퍼마켓이나 마트 가면은 그냥 다 때려 버려놔요. 거기 아. 쓰레기통에다가 다 섞어가지고. 그런데 뭐 그냥 잘 사는 나라니까 할인 스티커도 거의 안 붙인 그냥 고기 팩 같은 것들 있잖아. 치즈랑 그리고 크리스마스 끝난 날 가면은 크리스마스 쿠키 같은 것들 그냥 이만큼.
0: 그래서 더 이상 소비되지 않을 거니까.
1: 네. 그리고 뭐 주스 팩 같은 것들 뭐 이만큼 뭐 계란판을 막 50개 찾은 적이 있대요. 그런 것들 다 넣어놓고 이제 거기 코펜힐이라는 곳에 가서 좋은 소각장 가서 다 태우니까는 괜찮다. 라고 하는데
0: 이게 도리어 좋은 편의를 만들어 놓은 거를 그쵸. 그거의 불감증 그쵸. 같은 거죠. 불감증이 있는 거죠.
1: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는 많이 만들어도 돼, 많이 버려도 아. 돼라는 건데 그게 사실 모든 곳에서 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거기 들어오는 소고기 있잖아요. 수입되는 거 아마존에서 거의 다 산림 벌채해가지고 엄청 넓은 농지 개간해가지고 다 저기 콩 줘가지고 키운 소들 해서 수출해가지고 그렇게 할인도 제대로 안 하고 다 소각장으로 보내면은 뭐 하려고 숲은 불탔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0: 그러니까 무언가 사실 적정한 소비 라는 네. 말이죠. 적정한 소비의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건 다 우리는 다 깨끗하게 다 바꿔라고 했을 때 사실 원인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결과만 깨끗하다고 그렇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선적인 부분이 좀 다르다. 사실 뭐 참 이게 뭐가 좀 아이러닉한 것들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가진 자의 여유가 있고 또 못 가진 쪽은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아둥바둥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환경에 관련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 환경이란 부분이 우리가 뭐 가끔씩 하는 얘기죠. 지구의 시계라고 얘기하면서 몇 분이 땡겨졌다 뭐였다. 네네. 사실 지금 뭐 점점 요새 특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이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 제일 시원한 날이다.
1: 그쵸.
0: 점점 뜨거워질 거다. 그걸 알면서도 참 이게 우리가 양보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정권에 따라서 달라진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일어났을 때는 이제 원전을 없애겠다는 분위기가 됐다가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불안정한 소형 원자로까지 만들어야 되냐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면서 소형 원자라도 활용한다. 이게 이제 뭔가 에너지 차원에서

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뭐 환경 스페셜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어느 시절 때 얘기했던 것이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잖아요.